0: something about the evening air in the summertime. Certain sounds that I feel to hear.
1: Your F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gang.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내일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11:00 o'clock.

0: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a.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7: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The time is now 4 o'clock.

0: 감사합니다.
1: 와, 제가 이렇게 호강을 일하러 와서 귀호강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That was fantastic. 약간 so I didn't know it was gonna be this sad. 이렇게 냅다 들어가고 또 그렇게 냅다 좋을지 몰랐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So this is actually my favorite version of this song. 아. 이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0: 네.
1: 지금 이 버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에요.
0: 네, 저도 사실 이 노래를 이렇게 우쿨렐레 치면서 어떤 가수가 하와이의 엄청 전설적인 가수가 부르는 걸 보고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1: Okay, 네. so I'm gonna try to get his name. 왜냐면 또 가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Okay, 네. so his name is Israel Kamakawiwole. 네. So he's one of
0: Israel Kamakawiwole.
1: There we go, Kamakawiwole. one of the most famous 네. Hawaiian singers.
0: Yeah, Hawaiian singer.
1: 맞죠, 예, 맞죠. 예. 굉장히 약간 he had the curly hair. 되게 강렬한 이미지셨잖아요.
0: 맞아요, 엄청 네. 그
1: 덩치가 있으시고
0: 그 사모아족이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런데 그 우쿨렐레가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맞아요.
0: 소리가 되게 또 엄청 두꺼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우쿨렐레 뭐지 했는데 그 우쿨렐레가 바리톤 우쿨렐레라고 종류별로 우쿨렐레 조건인데 우쿨렐레 중에 제일 큰 우쿨렐레였어요. 아~ 제 거보다도 좀 더 저도 큰 사이즈인데
1: 아 그런가요?
0: 이거보다 좀 더 큰 우쿨렐레였는데 그분이 들고 있으니까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1: 토이 마침 네, 장난감처럼
0: 맞아요.
1: Absolutely. So let's talk about this song. 자, 이 노래 저는 이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오리지널은 따로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So this is
0: 네.
1: from a very very famous classic Hollywood 아. film. 자, 제목이 Over the Rainbow. Rainbow. Yeah. 하지만 이 노래는 어떤 영화에서 왔죠? 네.
0: 네, 그 오즈의 마법사죠.
1: 맞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네, 맞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마법사. 퀴즈를 내드려서. All right, so it is the 네. 1939년 영화예요.
0: 와,
1: The Wizard 네, 네. of Oz,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 주인공 도로시가 부른 노래인데 39년에 Wizard of Oz가 처음 이 컬러를 쓴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Over the Rainbow라는 이 컬러가 들어간 노래가 참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네, 또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처음부터 환영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오즈의 마법사 주제가는 다 좋은가 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오즈의 마법사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1: 그 레딴 시고지
0: 그 노래도 아, 네. 정말 좋은데
1: 또 나이가 이렇게 나오죠.
0: 네.
1: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네. I actually don't remember the cartoon.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네. 그런 만화 주제가들이 그 만화 주제가나 영화 주제가들은 그 콘텐츠를 넘어서 살아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친구잖아요.
1: 맞죠, 맞죠.
0: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나오니까 몇 번 들으면 계속 따라 부르고
1: right.
0: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같이 부르고 그, 막 그랬던
1: 개사
0: 것 같아요.
1: 개사해서 부르셨어요 혹시?
0: 저 개사는 못 했는데 개사 어떻게 하셨어요?
1: 못 부르요. 저 큰일 나요. 저 피디님이 안목 입고 어디 가셔야
0: 안
1: 돼요.
0: 안 되는 거구나.
1: We can't. But then kids were a little naughty. We 네, would change the lyrics. 네. Yeah, that's right. So, but then this song, going back to Over the Rainbow. 자, 이 느린 약간 좀 재즈하고 좀 느리고 약간 멜랑콜리함이 있었잖아요. 그 원곡은. So they thought, you know, Judy Garland, the very young girl at the time, it wasn't appropriate. 좀 소녀가 부르기는 너무 느리지 않나. 네. 하지만 명곡이 돼서 이제 큰 스타들, Ariana Grande, Celine Dion, 커버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Over the Rainbow 이 노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연장에서도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커버를 안 하더라도.
1: 사실 이게 약간 앵콜곡으로 부르더라도 약간 떼창을 언제 네. 어디서든 가사 사실 모르더라도 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라고라도 떼창을 할 수 있는
0: 네.
1: 곡이잖아요.
0: 실제로 그냥 많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불러야 되고 무대에서 불러야 되면 그래도 어떤 의미로 의미가 있느냐 제가 막 원어민처럼 유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보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게 좋은 팝송 또 막 어렵지 않은 팝송이 있으면 수업 교재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희 가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0: 네.
1: 혹시 노래를 준비하시면서 이 가사 외울 때 사실 영어 가사 외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0: 네.
1: 가수분들 가끔씩 손에다가 써놓고 커닝 페이퍼처럼 보신다고 하는데
0: 네네.
1: 혹시 가끔 그러시나요?
0: 아 그렇게 해도 그 저가 갖고 입이 안 익어 있으면 저는 못 불러요.
1: 아~
0: 막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으면 이렇게 뜻을 있으니까 어느 정도
1: 맞죠.
0: 그렇게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막 무대에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mm-hmm. 그렇게 되면 거의 입으로 달달 외워서 mm-hmm. 이렇게 해서 좀 지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럴 때도 참 많아요.
1: Right. So 네. of course, if any of our listeners, you know, we have some K-pop fans too. If you are trying to learn a song in a different language, it's really hard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So you have to just kind of mumble it over and over and over.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외우실 때 특히 이 구간은 진짜 내가 천만 번 연습했는데도 아직도 조금 긴장된다. 혹은 아직도 약간 이렇게 약간 stumble 한다 그러죠. 좀 네. 이렇게 엉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0: 그 중간에 아까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이 부분이 그 되게 이제 원어민 우리 이스라엘 까마까미 올레가 하실 때는. 네네.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저는 거의 그냥 음을 듣고 그냥 흉내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막 외우고 좀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을 좀 구간을 좀 나눠서 한다든지 조금 강조할 수 뭐 하나만 들리면 그냥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1: 네 사실 이게 되게 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간이거든요. Yeah.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자 언젠가는 어느 날은 I'll wish upon a star. 되게 이게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D사의 피노키오라는 yeah. 애니메이션에도 When you wish upon a star이라는 또 명곡이 있잖아요. 자 wish upon a star. 그리고 별이 막 별똥별에 떨어지거나 별을 보고 그 별 에다가 소원을 빈다. So wish upon a star. 근데 영어가 어려운 게 이제 연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someday I'll wish upon을 띄우지 말고 wish upon. Wish upon. Wish upon a star. Wish upon a star. 그죠? A star도 끊으면 또 이게 약간 보이거든요. Wish upon a star.
0: Wish upon.
1: 자, 그렇게 내가 소원을 빌면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wake up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그게 시적이에요. 자, 구름이 far behind me. 더 멀리 내 뒤에 있다. 즉 내 몸은 이 높은 하늘을 둥둥 뜨고 있다. So wake up. 약간 wake up이란 단어가 저는 항상 이 가사를 들을 때 약간 소리적으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약간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wake up. 뭔가 센 소리가 팍 들어가면서 엄마가 아침에 찬물 끼얹는 느낌. Like Hayley. Wake up! I'm like, oh, 알았어, 알았어. So like,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you. 이렇게 세 번을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1: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그럼 또 이제 저희 선생님의 직업병으로 따라해보시고 everybody 따라해보시고 네. 여러분 영어는 따라해야죠. Wake up.
0: Wake up.
1: Where the clouds,
0: where the clouds
1: are far behind me.
0: Are far behind me.
1: 아이, 너무 좋습니다.
0: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ake up.

0: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왜냐면 wake wish on a star 왜 아닌지. 별 보고 별 보고 하면 wish on 하면 왜 굳이 upon? 그러니까 upon이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위에 약간 뭔가 그 별 위에 있는 신이라든지 뭔가 더 파워풀한 힘에 비는 것 같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0: 아,
1: 네. Anyway, so yeah.
0: 네, 오늘 가사 진짜 아름다워요. 그죠?
1: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댓글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청량한 목소리로 더위가 안녕하세요. 1도 정도 내려간 느낌입니다.
0: 오, 감사합니다.
1: 맞죠. 네. I mean that voice, this like crystal clear, beautiful voice, definitely is cooling us off. 지금 피서 온 것 같아요.
0: 아,
1: 진짜
0: 네,
1: 하와이 온 것 같아요.
0: 오, 네.
1: 홀라, 뭐, 또 코코넛, 누가 코코넛 워터 한 잔만 갖다 주실 분.
0: 부곡 하와이인가요?
1: 부산 하와이. 부산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0: 거기 없어져서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1: True. 네. That's true. So yeah, we were talking about some parts that kind of stumbled him over when TJ was trying to learn this song.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But yeah, so that part certainly made us feel like we are in Hawaii. And then, you know, speaking of wishes, because that's the topic of this song. 저희 도로 씨가 뭔가 이 wish upon a star에 기도를 하고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over the rainbow, 이 무지개 넘어서 구름을 멀리 보면서 깨어나고 싶다 같은 꿈이죠. 희망 꿈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목표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 표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TJ님, what's your dream?
0: 저는 그 전 세계 투어를 도는 가수가 되어보고 싶어요. 세계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1: So he wants to travel and tour. It's key. Tour around the world.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요.
0: 아, 감사합니다.
1: 통학사가 필요하시면.
0: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1: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가수. 글로벌 가수 TJ님을 위해서 또 영어 표현 조금 배워봐야죠. Let's talk about dreams, right? I've always dreamed of. 따라해볼까요? I've always dreamed of.
0: I've always dreamed of.
1: 자, 뭘 꿈꿔왔다. 그럼 약간 좀 거창한 꿈이에요. So I've always dreamed of touring around the world.
0: Oh, touring around the world.
1: Touring around the world. 월드 투어를 항상 꿈꿔왔다. 자, 그렇다면 또 my dream is to, my dream is to be a world famous singer. Oh, well, your dream. My dream is to be a world famous singer. BFM 잊으시면 안 됩니다.
0: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Well,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이렇게 저는 저 제가 이제 my hope is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언젠가 막 어디서 공연하실래요? Like I don't know. Madison Square Garden 한번 채워보실래요? 뉴욕에 거기서 채웠다. TJ가 채웠다를 뉴스에서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니다, 내가 거기 가서 있어야지. I hope to have front row. 그러니까 front row tickets.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작게 꾸만. Front row tickets to Madison Square Garden. 네, 그렇습니다. Well, I wish I could continue on. 그렇죠. 이 세그먼트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of course, we have to kind of start wrapping things up. 슬슬 마무리. 하지만 보내드리기 전에.
0: 아, 네.
1: 그렇죠.
0: 감사합니다.
1: 이 진행자의 권리로 한 곡을 더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So what is the song called?
0: 아, 이 노래는 서핑 자이브라고 하는 노래예요.
1: So that's why you're saying jive. Got it. Yeah. I have a question. Was this song kind of inspired by Over the Rainbow? 약간의 네. 오마주가 가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네. 더 많은 느낌인가요?
0: 아, 제가 무지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오늘 Over the Rainbow를 하니까 제 노래 중에도 무지개가 나와 있는 여러 노래가 무지개가 나와 있는 노래가 세 곡이나 돼요. 그래서 그중에 이 노래를 하나 골라서 넣었습니다.
1: 아, 가사를 들어보니까 for 네. those of our English speaking listeners, we've got some like overlapping motifs. 약간 가사의 분위기가 네, 너무 네.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Cuz you mentioned clouds and of course over the clouds. And you know, he says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가라. And this is all about, you know, following your dreams. So, and taking a small step Riding the Waves. 네, 이렇게 또 네. 여름에 청량한 멋진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네. right. Thank you so much. Again, this was our singer, TJ.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Thank you, TJ, for that wonderful musical feature that really put a highlight to my Monday. All right. We're going to go to our next song. This is Tell Me by Kiss of Life.

0: Welcome, welcome, everybody. This is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Weekend Highlights Edition. We've got a lot of interesting segments o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s well, of course. Oh, and the first song you heard at the top of the hour was Loving You by Sistar. This is such a great summer playlist that we have going on. And we definitely had some fun summer-themed specials and summer-themed stories and segments this week. So what do we have for you for hour number two? Well, on the mic, this week we're going to dive to stories from Kadra, where she goes out onto the streets of Busan, the alleys, the hidden stores, and hear the stories hidden there. Also, explore Busan, landmarks, and our tourist attractions through the eyes of Angie. So she visits famous spots, meets tourists and locals, and this is definitely a fun way to get to know about the charms of our city. And then, ooh, one of my favorites, Global Chatter Squad. I joined them last week, but here we have Angie, Casey, and Haeyeon talking about really interesting topics that get us itching to join in on their little chatter.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the local vinyl music bar owner. 오늘은 수영 팔도시장 깊은 곳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뮤직홀로지의 이상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Hi, I'm 이상혁. Nice to see you. 저는 뮤직홀로지라고 수영 팔도시장 뒤에서 레코드바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 이름은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프린스의 2004년 앨범 뮤직홀로지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린스의 앨범인데 해당 앨범에 수록된 동명의 트랙 뮤직홀로지에는 프린스가 존경하는 뭐 제임스 브라운이나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같은 아티스트들도 언급하면서 약간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곡이 있어요.
1: 네.
2: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나 이런 걸 손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자 저도 그냥 방에서 이제 음반 같은 걸 뒤져보다가 뮤직홀로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1: 사장님의 취향이 정말 가득 반영된 공간이군요.
2: 네, 맞아요.
1: 가게에 가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2: 네네.
1: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뮤직홀로지가 좀 그려질 수 있게 가게가 어떤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일단은 들어오시면 일단 바로 아마 음반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0: 그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모아온 음반들이고요. CD랑 와. LP까지 지금도 계속 모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피지컬 매체를 모으는 걸 좋아해서 이제 천장에도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직접 음반에 있던 포스터들이 이제 꺼내서 이제 직접 제가 손수 다 붙여놨고요. 가게는 이제 보통 다 우드 톤으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좀 아늑한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밖이 이제 워낙 또 시장이고 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들어오셨을 때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완전히 다른 톤의 무드로 맞춰져 있고요. 바에 있는 타일 같은 바 테이블의 타일 같은 디자인 같은 건 이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많이 보고 이제 느꼈던 거를 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에요.
1: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통 시장 깊은 곳에서 문을 열면 갑자기 다른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시장 깊은 곳에 자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굳이 꼭 시장 근처여야만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수영 쪽에 제가 오래 살아서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망미동 수영이 쪽에서 계속 쭉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쪽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12년 정도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인생 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동네에서 하고 싶었고 이제 그쪽 수영 쪽을 보다가 그때 이제 뭐 소음이나 이런 게 이제 최대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 뒤편으로 좀 멀긴 하지만 그쪽으로 잡게 됐어요. 거기가 공간도 위치나 또 구조도 특이하고 재밌어서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마련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런 장소를 찾으신 거네요.
0: 그렇죠.
1: 어쩌다 이런 공간을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0: 사실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생각은 아니었고 원래 어릴 때 약간 어렴풋이 그냥 꿈처럼 가지고 있던 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많은 경험을 쌓고 하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를 쉬고 휴학을 하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뭐 워홀을 갈지 아니면 뭐 서울을 갈지 부산을 많이 떠나잖아요. 보통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근데 부산을 제가 당장 뜰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별로 부산을 또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서 부산에서 이제 제가 음악이랑 관련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잡으로 레코드바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 그냥 내가 한번 빨리 해봐야겠다 이제 그때는 그리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좀 무식해서 용감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일단 한번 해보자.
0: 네 일단 한번 마음으로. 해보자. 네.
1: 근데 그렇게 시작하신 공간이 벌써 2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1: 지난 2년 동안 어떤 많은 일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처음 1년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1: 네.
0: 왜냐하면 위치도 그렇고 손님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었고 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사람을 이제 막 신규 유입보다는 거기도 뭐 걸어서 워크인으로 오는 손님보다는 이제 다 찾아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시 오게 좀 만들어야겠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별게 없었는데 제가 손님이었으면은 다시 올만한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또 좋게 봐주시고 다시 찾아주신 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이제 그래서 또 그렇게 그분들하고 또 이제 제가 음반 같은 거 새로 사면은 또 새로 들려드리고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또 다시 찾아주신 분들이 쭉 와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공연도 하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행사들도 좀 몇 개씩 하게 돼서 또 그것도 가게 알리는데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열리는 공연도 저는 너무 좋았고
0: 네.
1: 뭐 음악도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책이 또 여러 권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0: 아 네네. 또 제가 막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가게에 이제 한참 손님이 없고 할 때 가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 보면은 좀 손님들 보시기에도 좀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도 읽고 있어보자 해서 이제 하나씩 읽고 읽었던 게 이제 집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읽어봤었어요.
1: 네.
0: 이게 뭐 노르웨이 숲이나 1Q84 이런 거였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그 음악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거든요.
1: 그쵸.
0: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서 뭐
1: 네.
0: 재즈라던가 이제 그 책에 나온 노래들로 저도 들어보고 음반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저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이제 쭉 읽어볼 겸 계속 사서 이제 가게 앞에도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조금 몇 개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1: 그럼 사장님이 최애로 꼽는 그런 장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음악 장르 중에서요?
1: 네.
0: 요즘은 재즈랑 블루스를 많이 듣고 있어요.
1: 네.
0: 네,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래는 또 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락은 마음에 약간 고향처럼 남아있는 그런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빠르네요. 네.
1: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I입니다. I, 저.
1: 미. I, 아,
0: 네.
1: 나.
0: 네, 저예요. 네. 저 같은 공간이고 그냥 사실 모든 게 저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모든 게 저로 표현돼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네, 접니다. 예, 저요.
1: 아, 그렇군요. 네. 이상혁, 그 네. 자체의 공간이군요.
0: 맞아요.
1: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Want to be a friend of BE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E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4: chance. I call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6:00

0: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7:00 o'clock.

0: missile. North Korea Thursday evening fired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owards the East Sea as South Korea and the U.S. are preparing to hold joint military exercise 을지 Freedom Shield. 북한은 이번 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방패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1: 더 U.S. imposes 15% tariff on polysilicon.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 proclamation that will impose a 15% tariff on polysilicon derivative products, which is a key material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with the tariff to go into effect in 120 days.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1: 또 the Middle East situation, Iran focuses shift to Oman deal. Iran and Oman are working on a deal involving controls over the Strait of Hormuz as of recording time, as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he wants to reach a deal with Tehran.
0: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임시 합의안의 협상을 진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 And these were your top five stories.

0: Expert Insights.
1: Ne,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 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 이제 개개인 또 사회적으로 잘 나이 들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노인 중에 40%가 상대적인 빈곤에 있고 또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치의 의미 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전체적인 인구 이슈를 계획해야 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was Dr. Richard Jackson who heads the Global Aging Institute. So first let's get to this topic. Why are we aging but also becoming more impoverished? Let's take a listen.
2: The country goes through the extremely rapid development that South Korea did. It's the young that benefit most from economic growth. They have the education and the skills to participate in the growth sectors of the economy. Mm-hmm. The old get left behind, perhaps even become marginalized.
3: Yes.
2: And I think there are two specific developments which have reinforced this trend. One is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NPS, was only put in place in 1988. So if you just do some simple arithmetic, you know, there's no one really under the age of 65 who's contributed to the system for a full career.
3: Okay.
2: So benefits are still relatively low. The system's maturing. And, of course, because of the large informal sector, many of today's elderly, especially age 75 and over, never contributed to it at all. At the same time, so that's the first development. The second is the collapse of informal family support networks for the elderly, that only 10% of South Koreans think that the family should be mainly responsible for caring for the elderly. Right? So there goes the Confucian, right, ethic of filial piety.
1: 네, 전문가에 따르면 국가가 빠르게 발달할 때 이 대부분의 혜택은 젊은 층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년층은 뒤처지거나 취약계층이 될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정확히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국가의 연금 제도가 1988년에야 도입됐으므로 현재 61세 이하의 사람들 중 아무도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우리가 소위 연금을 부었다고 하죠. 이 연금에 돈을 낸 경우가 없다라고 하네요.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문화적인 이유인데요. 이제 한국의 전통이었던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이런 문화가 붕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베이에 따르면 10%만의 한국인들이 이제 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So that is an interesting change for certain. So we heard this expression, gets left behind. So in the example, in the interview, he said the elderly tends to get left behind. 뒤처지거나 남겨지다라는 뜻이죠. You know, in the U.S. during the Bush era, when I was a kid, he had this education policy called No Child Left Behind. 즉, 뒤처지는 학습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게 해야 된다. So gets left behind. How about this? In the film, the Home Alone series, Kevin got left behind every single Christmas. 이렇게 정말 집에 남겨지고 혹은 뉴욕에 남겨지는 이야기도 gets left behind라고 할 수 있죠. Another interesting expression, there goes something. 자, 이게 끝났다 혹은 우리가 소위 약간 날이 샜다라고 뭔가가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So the professor said, there goes the Confucian filial duties. Okay, that was a mouthful. Confucian, 유교의 filial duties, 이 효 사상이 이제 없어졌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약간 조금 자조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e baby's crying, there goes the quiet time. 이제 조용한 시간은 끝났다. 뭔가 maybe your boss calls you on a weekend. Oh no, there goes your weekend. 이제 내 주말이 끝났다. Okay, so now we're gonna broaden the perspective to the general population issue. 네, 이제 전반적인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 First of all, the low birth rate is the single biggest problem that South Korea faces. At a 0.7 fertility rate, you have various short-term and medium-term ways to address the aging challenge.
3: Right.
2: But in the end, your country disappears. But population policy is not the answer. The government is already throwing in increasingly large amounts of money at subsidized daycare, at maternity leave, tax breaks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so on down the list. None of this has made any difference, and none of this will make any difference unless and until the family and workplace cultures change. Now, here I'm going to, you know, perhaps not please some of the younger male listeners in your audience, but South Korea is positively schizophrenic about the role of women. If I'm not mistaken, it has the highest female college graduation rate in the world.
0: Right.
2: Yet it makes no accommodation for a dual role for women as mothers and as professionals. So increasingly, you know, marriage and children is a zero-sum game.
1: 네, 한국의 인구 문제, 고령화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면에는 저출산이 있죠. 전문가는 저출산이 한국의 가장 큰 인구 문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정부의 인구 정책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족과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또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여성의 대학 졸업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성이 엄마이자 직장인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 합계임이 돼버리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So that is, it's a fascinating take. It's a very realistic take. So this term, a zero-sum game, 네, 말 그대로 영 합 게임이죠. 혹은 그냥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0, 합쳐지는 게 0이 돼야 된다. 즉 누군가 이기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져야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So we can say, you know, this became becoming mother or a worker became a zero-sum game. What does it mean? 둘 다 할 순 없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죠. And by the way, this is a good term. Sum, S-U-M, 즉 합친 수. 됩니다. So there's a saying, you know, something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그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뭔가 sum of its parts, 부분 부분을 모아놓으면 결과물이 더 나아질 수 있다. And then final term for this story, subsidize. S-U-B-S-I-D-I-Z-E. Subsidize.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보조금을 주다. 그렇다면 정부의 보조금은 subsidy라고 부릅니다. So the professor said the government is already throwing money at subsidized daycare. 네,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So population, as many people as there are, it is as complicated as the number of the people there are. But we are really, truly declining, so it is time to make perhaps these cultural changes. All right, let's move on to pop culture this time. 조금 더 가벼운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BTS 멤버들이 올해는 미국의 주요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에 출품을 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아마 올해 아시아 팝 부분이 신설된 것을 겨냥한 듯한 보이콧인데요. 이 북미 또 백인 위주의 선정의 논란이 지속되는 그래미 또 이 BTS의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xpert here is Professor David Oh from Syracuse University. It was a fascinating interview. 네, 첫 번째로 이 BTS의 그래미 보이콧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3: More significant than probably anyone could have imagined. The reaction to this has been really enormous. In terms of what they mean, I think on the one hand, they mean exactly what they say, that music should be universal. It should be something that connects people across difference. But I think this also is a way to indirectly address the years of delegitimation at the Grammys. They're maybe saying in a way that they don't need the external validation anymore. I was going to say your other question about what this signifies for the global music industry.
0: Right.
3: I think this is a little bit of a cheeky response, but I would also say I don't think there is a global music industry. I think the Grammys and the VMAs, they fancy themselves as one, but they're not really.
1: 네, BTS의 그래미 보이콧 선언은 상상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었는데요. 그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음악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어줘야 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래미가 BTS의 소위 벽을 친 것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BTS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외부의 인정은 필요 없다. 또 전문가가 이 전체적인 음악 업계에 대해서요. 사실상 소위 글로벌 음악 업계는 없다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자, 미국의 매체들인 그래미나 VMA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글로벌 음악 업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it's a, that's interesting. All right, I'm going to jump down to the terms now. Validation, V-A-L-I-D-A-T-I-O-N, validation. 자, 확인이나 비준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절차죠. 하지만 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혹은 유효하다 얘기할 때 validation이라고도 쓰입니다. So, officially, you need validation from the government on this document. 그렇다면 이 서류에 정부 도장이 쾅 찍혀야 된다. 공식적인 인정이나 확인을 얘기하지만 People seek validation from others. 그렇다면 여기서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So BTS maybe doesn't need external validation. 이 외부나 시상식에 인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되죠. Fancy, 화려한이라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무엇인가를 원하다, 끌리다 혹은 어떻다고 믿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So the professor said the Grammys and the VMAs fancy themselves as the global music industry. 자, BMA와 그래미는 본인들이 이 글로벌 음악 업계를 대표한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이라고 됩니다. And a very British expression, fancy a cup of tea라는 표현 가끔씩 maybe a little bit better 가끔씩 영화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는 would you like to 원하세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Okay. Bigger picture. So what does this mean for their fans, the ARMY and K-pop? Let's take a listen.
3: One thing that I don't know that people in South Korea at least may be aware of is that in many places in the West, an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saying that you're a K-pop fan, liking BTS is still something that is fairly marginalized.
0: Right.
3: BTS has mainstream awareness, but it doesn't really have mainstream acceptance. And so... I think this is also a signal to fans themselves that they shouldn't try to seek out that mainstream acceptance, that we are good enough on our own. And I think that was a powerful signal to send to them. For people in the industry, I think that for a lot of Black artists, Latin artists, that they felt similarly, that the Grammys have been marginalizing, that they're keeping them out from the major awards, and this resonates with them. As something that's consistent with the history of the award.
1: 네, 아직 미국에서는 BTS나 K-pop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게 비주류라고 합니다. 자, 이 차이점, mainstream, 주류에게 인식을, 즉 알려져는 있지만 인정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전체적인 문화적 분위기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BTS의 이번 메시지는 팬들에게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또한 BTS나 K-POP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주류, 흑인이나 라틴 음악가들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느끼는데요. 참고로 인터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 그래미에는 R&B 그리고 라틴 음악의 카테고리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미의 역사를 반영했을 때 메시지가 울림을 주는 이유라는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So yeah, it is really hard to break into the mainstream. 자, stream이 뭔가 강이나 큰 물줄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주요 물줄기, mainstream, 주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류의 반대, alternative, 저 대안책, alternative, underground, we say that a lot, underground rock, fringe가 뭔가 이 솔 같은 의미거든요. 옷에 있는 솔이지만 fringe, 즉 바깥쪽에 있는 혹은 niche, 틈새라고 하죠. Like niche perfumes, niche, that's all opposite of mainstream. And our final expression is resonate. Resonate. 소리가 울리다 혹은 의견이 울림을 주거나 공감하게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So this is why a lot of Black and Latin artists felt similarly. And this resonates with them. 흑인이나 라틴계 가수들이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의역 가능하겠습니다. So yeah, this is going to be interesting. The Grammys coming up later this year. Who will win the first Asian pop category?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But in the meantime,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Hotel Ugly with I Think I Left a Stove On.

news recap and English expressions to kickstart your Saturday morning. Haley's News Rewind.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News Rewind on BFM 90.5. This is your host, Haley.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So, if you get left behind, 뒤처지거나 남겨지다 라는 뜻이었죠. There goes your weekend. 뭔가가 끝났다. 소위 날 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Zero-sum game. 자, sum이 합친 수였고요. Zero-sum game은 말 그대로 zero-sum game. One or the other.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은 지게 되는 subsidize, 보조금을 주다. Validation, 확인이나 남의 인정. Fancy, 화려한 뜻도 있지만 원하다, 끌리다, 뭐뭐라고 믿다. And mainstream, 주류, 마지막으로 resonate, 공감하다, 소리가 울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So, you fancy our quiz? Question 1. What is the sum of 19 and 8? Is it 98, 11, or 27? But some, you add them together, 19 and 8, 27. All right, question 2. If I say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1: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this restaurant is really cozy and fancy.
2: 그쵸. 이 레스토랑 진짜 좋죠.
3: How's your meal?
2: Meal? 아, 식사가 어떤가 이 말이네. Good, delicious, 맛있었어요.
3: It looked like you didn't eat much. Is everything okay?
2: Everything okay. Really, I'm sick. 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잘 못 먹는 중이에요. I'm sick.
3: Oh, sick. You're sick? Oh, then fair enough.
2: Fair?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fair면 뭐 아픈 게 공평하다 그런 말인가? 응? 뭐 그런 말을 한대요.
3: Oh, don't get me wrong. I mean, I understand everything you're going through. Fair enough.
2: 잠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서 불공평하다 이 말인가? 엄마야, 지사이라. 뭐 그런 걸로 그러노. You pizza 뭐?
3: Oh, more pizza? Oh no, I'm full. Do you want another slice of pizza?
2: 뭐야? 순순히 피자를 양보하는 거야? 진짜 공평하게 먹었는지 페어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몇 조각씩 먹었는지 한번 세알려볼게요. 자, 카운트.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3: Wait.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2: 헷갈리잖아요. 다시 세알려야 되네.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Yeah,
3: fair enough. Fair enough.
2: Fair enough.
1: 상대방의 이유나 설명을 듣고 그럴만하네, 이해돼 라고 할 때 fair enough 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행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at makes sense. I understand. 또 사용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해해. 그럴만해. Fair enough.
3: Fair enough.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목소리)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o Bangsang.

0: 감사합니다.
1: 와, 제가 이렇게 호강을 일하러 와서 귀호강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That was fantastic. 약간 so I didn't know it was gonna be this sudden. 이렇게 냅다 들어가고 또 그렇게 냅다 좋을지 몰랐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So this is actually my favorite version of this song. 아. 이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0: 네.
1: 지금 이 버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에요.
0: 네, 저도 사실 이 노래를 이렇게 우쿨렐레 치면서 어떤 가수가 하와이의 엄청 전설적인 가수가 부르는 걸 보고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1: Okay, 네. so I'm gonna try to get his name. 왜냐면 또 가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Okay, so his name is Israel Kamakawiwole. 네. So he's one of
0: Israel Kamakawiwole.
1: There we go. Kamakawiwole, one of the most famous 네. Hawaiian singers.
0: Yeah, Hawaiian singer.
1: 맞죠, 예, 맞죠. 예. 또 굉장히 약간 he had the curly hair. 되게 강렬한 이미지셨잖아요.
0: 맞아요, 엄청 네. 그
1: 덩치가 있으시고
0: 그 사모아족이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런데 그 우쿨렐레가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맞아요.
0: 소리가 되게 또 엄청 두꺼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우쿨렐레 뭐지 했는데 그 우쿨렐레가 바리톤 우쿨렐레라고 종류별로 우쿨렐레 조금인데 우쿨렐레 중에 제일 큰 우쿨렐레였어요. 아. 제 거보다도 좀 더 저도 큰 사이즈인데
1: 아 그런가요?
0: 이거보다 좀 더 큰 우쿨렐레였는데 그분이 들고 있으니까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1: 토이 마침 네. 장난감처럼
0: 맞아요.
1: Absolutely. So let's talk about this song. 자, 이 노래 저는 이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오리지널은 따로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So this is
0: 네.
1: from a very, very famous classic Hollywood 아. film. 자, 제목이 Over the Rainbow.
0: Yeah.
1: 하지만 이 노래는 어떤 영화에서 왔죠? 네.
0: 예, 그 오즈의 마법사죠.
1: 맞습니다.
0: 오즈의 마법사.
1: 네,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퀴즈를 내드려서. Alright, so it is the 네. 1939년 영화예요.
0: 와,
1: The Wizard 네네. of Oz,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 주인공 도로시가 부른 노래인데 39년에 Wizard of Oz가 처음 이 컬러를 쓴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Over the Rainbow라는 이 컬러가 들어간 노래가 참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네, 또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오즈의 마법사 주제가는 다 좋은가 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오즈의 마법사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1: 그랬던 나무의 알집에서
0: 그 노래도 네. 정말 좋은데
1: 또 나이가 이렇게 나오죠.
0: 네.
1: 모른 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네. I actually don't remember the cartoon.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만화 주제가들이 만화 주제가나 영화 주제가들은 그 콘텐츠를 넘어서 살아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친구잖아요.
1: 맞죠, 맞죠.
0: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나오니까 몇 번 들으면 계속 따라 부르고
1: right.
0: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같이 부르고 그 막
1: 개사해서 부르셨어요 혹시?
0: 저 개사는 못 했는데 개사 어떻게 하셨어요?
1: 저희 큰일 나요. 저 피디님 양복 입고 어디 가셔야 돼요.
0: 안 되는 거구나.
1: We can't. But then kids were a little naughty. We would change the lyrics.
0: 네.
1: Yeah, that's right. So, but then this song, going back to Over the Rainbow. 자, 이 느린 약간 좀 재즈하고 좀 느리고 약간 멜랑콜리함이 있었잖아요. 그 원곡은. So they thought, you know, Judy Garland, the very young girl at the time, it wasn't appropriate. 좀 소녀가 부르기는 너무 느리지 않나.
0: 네.
1: 하지만 명곡이 돼서 이제 큰 스타들, Ariana Grande, Celine Dion, 커버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Over the Rainbow 이 노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연장에서도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커버를 안 하더라도.
1: 사실 이게 약간 앵콜곡으로 부르더라도 약간 떼창을 언제 네. 어디서든 가사 사실 모르더라도 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라고라도 떼창을 할 수 있는
0: 네.
1: 곡이잖아요.
0: 실제로 그냥 많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불러야 되고 무대에서 불러야 되면 그래도 어떤 의미로 의미가 있느냐 제가 막 원어민처럼 유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보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사실 네.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게 좋은 팝송 또 막 어렵지 않은 팝송이 있으면 수업 교재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 이제 가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0: 네.
1: 혹시 노래를 준비하시면서 이 가사 외울 때

0: 사실 영어 가사 외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1: 네.
0: 가수분들 가끔씩 손에다가 써놓고 컨닝 페이퍼처럼 보신다고 하는데 네네. 혹시 가끔 그러시나요?
1: 아 그렇게 해도 네. 그 저가 갖고 입이 안 익어 있으면 저는 못 불러요. 아. 막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으면 이렇게 뜻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죠. 그렇게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막 무대에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거의 입으로 달달 외워서 이렇게 해서 좀 지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럴 때도 참 많아요.
0: Right. So 네. of course, if any of our listeners, you know, we have some K-pop fans too. If you are trying to learn a song in a different language, it's really hard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So you have to just kind of mumble it over and over and over.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외우실 때 특히 이 구간은 진짜 내가 천만 번 연습했는데도 아직도 조금 긴장된다. 혹은 아직도 약간 이렇게 약간 stumble 한다 그러죠. 좀 네. 이렇게 엉키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1: 그 중간에 아까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이 부분이 그 되게 이제 원어민 우리 이스라엘 까마까미 올레가 하실 때는 네네.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저는 거의 그냥 음을 듣고 그냥 흉내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막 외우고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을 좀 구간을 좀 나눠서 한다든지 조금 강조할 수 뭐 하나만 들리면 그냥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0: 네 사실 이게 되게 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간이거든요. Yeah.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자 언젠가는 어느 날은 I'll wish upon a star. 되게 이게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D사의 피노키오라는 yeah. 애니메이션에도 When you wish upon a star이라는 또 명곡이 있잖아요. 자 wish upon a star. 그리고 별이 막 별똥별에 떨어지거나 별을 보고 그 별 에다가 소원을 빈다. So wish upon a star. 근데 영어가 어려운 게 이제 연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someday I'll wish upon을 띄우지 말고 wish upon. Wish upon. Wish upon a star. Wish upon a star. 그렇죠. A star도 끊으면 또 이게 약간 꼬이거든요. Wish upon a star.
1: Wish upon
0: 자, 그렇게
1: star.
0: 내가 소원을 빌면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wake up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그게 시적이에요. 자, 구름이 far behind me. 더 멀리 내 뒤에 있다. 즉 내 몸은 이 높은 하늘을 둥둥 뜨고 있다. So wake up. 약간 wake up이란 단어가 저는 항상 이 가사를 들을 때 약간 소리적으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약간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wake up. 뭔가 센 소리가 팍 들어가면서 엄마가 아침에 찬물 끼얹는 느낌. Like Hayley. Wake up! I'm like, oh. 알았어, 알았어. So like,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이렇게 세 번을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Yeah.
0: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자, 그럼 또 이제 또 저희 선생님의 또 직업병으로 따라해보시고 everybody 따라해보시고 네. 여러분 영원 따라해야죠. Wake up.
1: Wake up.
0: Where the clouds,
1: where the clouds
0: are far behind me.
1: Are far behind me.
0: 아이, 너무 좋습니다.
1: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0: Trouble.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왜냐면 wake, wish. On a star 왜 아닌지 별 보고 하면 wish on 하면 왜 굳이 upon 그러니까 upon이 들어가면 조금 더 그 위에 약간 뭔가 그 별 위에 있는 신이라든지 뭔가 더 파워풀한 힘에 비는 것 같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1: 네.
0: Anyway, so yeah. 네, 오늘은
1: 가사 진짜 아름다워요. 그죠?
0: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댓글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청량한 목소리로 더위가 1도 정도 내려간 느낌입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맞죠. 네. I mean that voice, this like crystal clear, beautiful voice, definitely is cooling us off. 지금 피서 온 것 같아요.
1: 아,
0: 진짜
1: 네,
0: 하와이 온 것 같아요.
1: 오, 네.
0: 콜라, 뭐, 또 코코넛, 누가 코코넛 워터 한 잔만 갖다 주실 분.
1: 부곡 하와이인가요?
0: 부산 하와이. 부산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1: 거기 없어져서 이제는 괜찮은
0: 거 아닌가요?
1: True.
0: 네. That's true. So yeah, we were talking about some parts that kind of stumbled him over when TJ was trying to learn this song.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Mm-hmm. But yeah, so that part certainly made us feel like we are in Hawaii. And then, you know, speaking of wishes, because that's the topic of this song. 자, 이 도로 씨가 뭔가 이 wish upon a star에 기도를 하고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over the rainbow, 이 무지개 넘어서 구름을 멀리 보면서 깨어나고 싶다 같은 꿈이죠. 희망, 꿈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목표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 표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TJ님, What's your dream?
1: 저는 그 전 세계 투어를 도는 가수가 되어보고 싶어요. 세계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0: So he wants to travel and tour. It's key. Tour around the world.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요.
1: 아, 감사합니다.
0: 통학사가 필요하시면.
1: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가수. 글로벌 가수 TJ님을 위해서 또 영어 표현 조금 배워봐야죠. Let's talk about dreams, right? I've always dreamed of. 따라해볼까요? I've always dreamed of.
1: I've always dreamed of.
0: 자, 뭘 꿈꿔왔다. 그럼 약간 좀 거창한 꿈이에요. So I've always dreamed of touring around the world.
1: Touring around the world.
0: Touring around the world. World tour를 항상 꿈꿔왔다. 자, 그렇다면 또 my dream is to, my dream is to be a world famous singer.
1: My dream is to be a world famous singer.
0: 비에프엠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아, 네. 안 열심히 되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Well,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my hope is I hope to see you on the news someday. 언젠가 막 어디서 공연하실래요? Like I don't know, Madison Square Garden 한번 채워보실래요? 뉴욕에 거기서 채웠다, TJ가 채웠다를 뉴스에서 언젠가는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다, 내가 거기 가서 있어야지. I hope to have front row tickets.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작게 꾸만. Front row tickets to Madison Square Garden. 네, 그렇습니다. Well, I wish I could continue on. 그렇죠. 이 세그먼트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of course, we have to kind of start wrapping things up. 슬슬 마무리. 하지만 보내드리기 전에.
1: 아, 네.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이 진행자의 권리로 한 곡을 더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So what is the song called?
0: 아, 이 노래는 서핑 자이브라고 하는 노래예요.
1: So that's why you're saying jive. Jive. Got it. Yeah. I have a question. Was this song kind of inspired by Over the Rainbow? 약간의 네. 오마주가 가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네. 더하는 느낌인가요?
0: 아, 제가 무지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오늘 Over the Rainbow를 하니까 제 노래 중에도 무지개가 나와 있는 여러 노래가 무지개가 나와 있는 노래가 세 곡이나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노래를 하나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1: 아, 가사를 들어보니까 for 네. those of our English-speaking listeners, we've got some like overlapping motifs. 약간 가사의 분위기가 네, 너무 네.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Because you mentioned clouds and of course over the clouds. And you know, he says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가라. And this is all about, you know, following your dreams. So, and taking a small step. Riding the Waves. 어, 네, 이렇게 또 네. 여름에 청량한 멋진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네. right. Thank you so much. Again, this was our singer, TJ. 예.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Thank you, TJ, for that wonderful musical feature that really put a highlight to my Monday. All right. We're going to go to our next song. This is Tell Me by Kiss of Life.

0: Welcome, welcome, everybody. This is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Weekend Highlights Edition. We've got a lot of interesting segments o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s well, of course. Oh, and the first song you heard at the top of the hour was Loving You by Sistar. This is such a great summer playlist that we have going on. And we definitely had some fun summer-themed specials and summer-themed stories and segments this week. So what do we have for you for hour number two? Well, on the mic, this week we're going to dive to stories from Kadra, where she goes out onto the streets of Busan, the alleys, the hidden stores, and hear the stories hidden there. Also, explore Busan, landmarks, and our tourist attractions through the eyes of Angie. So she visits famous spots, meets tourists and locals, and this is definitely a fun way to get to know about the charms of our city. And then, ooh, one of my favorites, Global Chatter Squad. I joined them last week, but here we have Angie, Casey, and Haeyeon talking about really interesting topics that get us itching to join in on their little chatter.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the local vinyl music bar owner. 오늘은 수영 팔도시장 깊은 곳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뮤직홀로지의 이상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Hi, I'm 이상혁. Nice to see you. 저는 뮤직홀로지라고 수영 팔도시장 뒤에서 레코드바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 이름은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프린스의 2004년 앨범 뮤직홀로지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린스의 앨범인데 해당 앨범에 수록된 동명의 트랙 뮤직홀로지에는 프린스가 존경하는 뭐 제임스 브라운이나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같은 아티스트들도 언급하면서 약간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곡이 있어요.
1: 네.
2: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나 이런 걸 손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자 저도 그냥 방에서 이제 음반 같은 걸 뒤져보다가 뮤직홀로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1: 사장님의 취향이 정말 가득 반영된 공간이군요.
2: 네, 맞아요.
1: 가게에 가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2: 네네.
1: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뮤직홀로지가 좀 그려질 수 있게 가게가 어떤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일단은 들어오시면 일단 바로 아마 음반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모아온 음반들이고요. CD랑 와. LP까지 지금도 계속 모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피지컬 매체를 모으는 걸 좋아해서 이제 천장에도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직접 음반에 있던 포스터들이 이제 꺼내서 이제 직접 제가 손수 다 붙여놨고요. 가게는 이제 보통 다 우드 톤으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좀 아늑한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밖이 이제 워낙 또 시장이고 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들어오셨을 때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완전히 다른 톤의 무드로 맞춰져 있고요. 바에 있는 타일 같은 바 테이블의 타일 같은 디자인 같은 건 이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많이 보고 이제 느꼈던 거를 좀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에요.
1: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통 시장 깊은 곳에서 문을 열면 갑자기 다른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시장 깊은 곳에 자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굳이 꼭 시장 근처여야만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수영 쪽에 제가 오래 살아서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망미동 수영이 쪽에서 계속 쭉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쪽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12년 정도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인생의 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동네에서 하고 싶었고 이제 그쪽 수영 쪽을 보다가 그때 이제 뭐 소음이나 이런 게 이제 최대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 뒤편으로 좀 멀긴 하지만 그쪽으로 잡게 됐어요. 거기가 공간도 위치나 또 구조도 특이하고 재밌어서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마련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런 장소를 찾으신 거네요.
2: 그렇죠.
1: 어쩌다 이런 공간을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2: 사실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생각은 아니었고 원래 어릴 때 약간 어렴풋이 그냥 꿈처럼 가지고 있던 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많은 경험을 쌓고 하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를 쉬고 휴학을 하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뭐 워홀을 갈지 아니면 뭐 서울을 갈지 부산을 많이 떠나잖아요. 보통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근데 부산을 제가 당장 뜰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별로 부산을 또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서 부산에서 이제 제가 음악이랑 관련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잡으로

0: 힘들었고요.
1: 네.
0: 왜냐면 위치도 그렇고 손님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었고 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사람을 이제 막 신규 위입보다는 거기도 뭐 걸어서 워크인으로 오는 손님보다는 이제 다 찾아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시 오게 좀 만들어야겠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별게 없었는데 제가 손님이었으면은 다시 올 만한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또 좋게 봐주시고 다시 찾아주신 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이제 그래서 또 그렇게 그분들하고 또 이제 제가 음반 같은 거 새로 사면은 또 새로 들려드리고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또 다시 찾아주신 분들이 쭉 와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공연도 하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행사들도 좀 몇 개씩 하게 돼서 또 그것도 가게 알리는데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열리는 공연도 저는 너무 좋았고
0: 네.
1: 뭐 음악도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책이 또 여러 권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0: 아, 네네. 또 제가 막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가게에 이제 한참 손님이 없고 할 때 가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 보면은 좀 손님들 보시기에도 좀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도 읽고 있어보자 해서 이제 하나씩 읽고 읽었던 게 이제 집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읽어봤었어요.
1: 네.
0: 이게 뭐 노르웨이 숲이나 일큐팔사 이런 거였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그 음악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거든요.
1: 그쵸.
0: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서 뭐
1: 네.
0: 재즈라던가 이제 그 책에 나온 노래들로 저도 들어보고 음반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저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이제 쭉 읽어볼 겸 계속 사서 이제 가게 앞에도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조금 몇 개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1: 그럼 사장님이 최애로 꼽는 그런 장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음악 장르 중에서요?
1: 네.
0: 요즘은 재즈랑 블루스를 많이 듣고 있어요.
1: 네.
0: 네,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래는 또 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락은 마음에 약간 고향처럼 남아있는 그런
1: 그렇군요.
0: 그런, 네.
1: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빠르네요. 네.
1: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I입니다. I, 저. 미.
1: I, 아,
0: 네.
1: 나.
0: 네, 저예요. 네. 저 같은 공간이고 그냥 사실 모든 게 저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모든 게 저로 표현돼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네, 접니다. 예, 저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이상형 그
0: 네.
1: 자체의 공간이군요.
0: 맞아요.
1: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Global Siri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gopangso.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7 o'clock.

0: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Grandma, take a seat here.
2: 엄마야, 우리 손주가 성공해갖고 할매를 이래 좋은 식당에다 데리고 오네. 아이고, 좋구로.
3: Grandma, do you like this place? Oh,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a reservation here. I waited an entire year for this. So, let's make the most of it and enjoy every bite.
2: 아이고, 뭐 대충 예약하기 힘드니까 맛있게 먹자, 이 말이지. 할매가 인자 영어 척척 다 알아듣는다. 보자, 이 메뉴판이.
3: I know what you like, Grandma. So I already ordered everything.
2: Everything. 아이구야, 다시 기쁜나. 우리 손주 돈 많이 쓰게 생겼네. 그나저나 뭐가 나올랑공.
3: I'm just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2: 아이고, 볼일 보러 간다고. 그동안 음식 나올라 얼른 댕겨오네. 아이고, 참말로 외국 식당은 무시 이래 반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노. 한국에 짜장면집 가면은 단무지라도 주는데. 아이고, 그래, 화장실 잘 갔다 왔나? 요, 빨리 앉아라.
3: Oh, none of the food has come out yet? Excuse me.
2: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매 배고플까 봐 화가 많이 났네. 어째 그런데 음식이 한 개도 안 나오노?
3: Sir, what can I do for you?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Oh, sir, I'm sorry. I can't seem to find your reservation on the guest list. May I have your name, please?
4: Wait, isn't this Manna Restaurant?
3: Oh, no. Sir, this is the Manna Restaurant.
4: What? Oh, no.
2: 엄마야, 우리 손주가 와 이리 화가 났노? 와, 재료가 소진됐다 카나? 와 그라노?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3: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1: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Still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3: I'm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1: 아직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3: I'm still waiting for the bus.
1: 아직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3: I'm still waiting for my foo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6: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6: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0: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1: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12: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3: The time is now 9 o'clock.